아침에 우치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코리노 마라모츠 아마호로 이제 컴퓨터 오징고 코이 사인 이니므로 타미롱 아니므로 티타토 이제 코리노 비오스 이모데나 차노 미리앙고 이와초 이제 코 오르간다 루아초 아라마호로 이제 메리 차네 에스카 아피피 바존이 시앙가리로 마사하 야무지토노 메르 산조 지자오리로 오브진시 비자니 노코라 미야리소 로구힘바사 투시 무리 텐 스포티 우르치 코르가초 코리 치치웅에로 kwa Ruganzu wanyi dufite byinshi kwa twaganira muri kuri iki cyumweru igikombe cy'isi bageze muri kimwe cyakabikirangiza imikino kimwe cyakabikirangiza yamaze kurangira Argentina yaraye igezeyo abasuwisi barataha ari nako bageze aho bageze ariko ekipe y'u Rwanda Norvege nayo irataha